0: 겐 무카 와마 와타이자와 TV바 라디오 콕 나툼보 만데 조코 무아 동아마 동자 산디 에니보 아루롱 답급바 녹 능아오 만데 조콤 옹아 동오데 스카탕 나빵나베 날조갓급바 돌나 다락케 위앗보 송오 녹고 오보스타 옹아 동아마 동자 코보라보 동아 옹오데 닥차가니코 온보 녹랑 박마랑 베나 메동오데 만데랑코 납나웃나베 아로 우아랑코 다락케 다리랍보 조콤 옹급바 만데랑코 스카탕 디톰나베 바칠나베 Minus msakija de tomode jokomungpa mandena namjabatken, wamangna naljokpa dolni dakchakaniko ambo. Landslide ba aruani gmun wigpa manderangos sandi e, antangtangni naljokanina dakchakaniko rabo.
1: Yak natanirang baksa, dalni prungnam tura programona donso gmun sumoy bayanon botnaha. Kanal prungo, apsan sumoyo, apsan programo, grong taikujana kung kung sakantinan salam.

모두 음악니 구랑랑 모낭하 아탐니 발카센 앙니 나스콜코 카스나띵하 니아토 아브리 자파 자파 우리 덤메카코 네카띵하 아탐니 카스로카 아르니 조니랑시 로콤 로콤 찬찬이랑코 앙니 기스코 마띵하

이안 아카시파니 뚜라 나 시망 실롱오니 아나 송황 나 시망 실롱오니 아치 코버코 크나소나 만나하 소모이다오 독 바지미니 지붕아오 지붕아오하 아르야 소모요 나 시망 콜렌드로 마라카루 니돌니 이솔나 르메탈니 기트랑코 크나소나 만겐 기트랑옹이가 그롱그르 게토켄 사우바나마 파티안 메카 레바겐 그텔 크리스토

이안 아카시바니 뚜라 나 시망 도키 하우스 프로그램 코 크나 소나 마네야 나 시망 나 자나 방금은 그다 러브 유 소니오 필름 니 깃코 다오 나 시망 나가 마탄겐 기테랑 잉아 팔코케 풀 아로 이안 샨 아로 셰 고샬니 이런 거 바기도 옹아